0: 승해.
1: 박수.
0: 박수.
1: 우리 하이킥.
0: 승해.
1: 아니 가려게.
0: 오케이.
1: 끝나.
2: 这不行，不知道毁的配置。11个日军，3个伪军。你来过？给，滚蛋！不一定吧？他哪有俩侉子呢？万一是哪个倒霉蛋过来视察呢？
0: 哎，
1: 哎，
0: 快
1: 来！
0: 起来！
2: 车要走了，赶不赶？